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요가의 기본 원칙은요. 몸에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자세를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라고 해요. 어떤 자세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한테만 좀 힘들고 불편하다. 그건 남과 비교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균형이 무너졌다거나 비뚤어져 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좀 참아내다 보면 비뚤어진 몸이 서서히 바로 잡히고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스트레스 많고 생활이 불규칙할수록 몸과 마음 여기저기 틀어지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조금 불편해도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왠지 마음도 반듯반듯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한 음악에 기대봐도 좋을 아침이에요. 9월 8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알렉산더 브로딘의 노트르노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평자님이 콩으로 묵직한 첼로 소리가 참 좋다고 가을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좋았죠? 노트르노인데 아침에 어쩜 이렇게 어울릴까? 그건 날씨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임태희님이 눈부시는 아침이라고 정말 찬란한 가을 아침입니다. 서현숙님, 가음과 요가의 공통점, 몸을 릴렉스 해주고 마음에 힐링을 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조성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같이 날씨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깊어갈 가을을 상상하며 가음 입장하셨다고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1년 중에 가장 시원한 절기가 백로인 것 같아요. 백로 지나면 그냥 요 며칠 이 귀한 정말 찬란한 날씨들이 펼쳐지는데 날씨 때문에 행복한 오늘입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요. 그리고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 음악 뭐지?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콩에서도 가능한데 들으시다가 이렇게 더보기란 누르시면 선곡표가 쭉 뜨고요. 콩 모바일이나 뭐 PC 버전에서는 음표 표시 누르시면 선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호영님, 지난 8월 25일에 사연 주셨는데 사랑하는 딸이 5년 재수 끝에 공무원 시험 1차 합격, 2차 면접 있는 날이라고 떨지 말고 잘 해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날 당일에 응원을 못 드렸는데 정말 기다리던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따님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쇼팽의 일명 강아지 왈츠죠. 왈츠 D플랫 장조 청하셨는데요. 혹시 좋은 소식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쇼팽 왈츠 D플랫 장조 작품 64-1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 이어서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중에 코르테스 행렬 랑랑과 그의 아내 분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지나 앨리스의 듀오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가운데 코르테스 행렬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듀오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랑랑의 연주로 쇼팽의 왈츠 D 플랫 장조 작품 64의 1 일명 강아지 왈츠 들으셨어요. 1377 말씀해 주신 대로 찬란한 가을 아침입니다. 여름에 유독 약한 아내는 44일 차인 아기 지우를 아는 채 짧은 이 계절을 즐기고 있어요. 아기가 처음 집으로 돌아올 때 새 가족을 안심시킨 드뷔시 달빛을 신청하셨습니다. 조만간 준비할게요. 아기 돌보느라 지친 아내 어깨도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힘내자고 전하셨습니다. 지우, 어머니 힘내세요. 이렇게 든든한 남편분이 계시네요. 1377 쓰는 분께 커피나 다른 차도 드실 수 있는 음료 교환권 두 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시컬 준비했는데요. 어? 클래식 음악이 왜 클래시컬일까? 이건 고전주의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프로코피에프가 고전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하이든의 뒤를 좇아 하이든이 확립한 교향곡 형식에다가 20세기 작곡가로서의 화성적인 감각 또 리듬적인 재치를 불어넣어서 지은 곡인데요. 짧습니다. 전악장이 오늘 연주는 13분 26초 전악장이 13분대의 교향곡이라니 한번 도전해 볼만 하죠. 편성도 고전 오케스트라 때와 비슷합니다. 목관, 이관 편성이고 금관이나 타악기는 최소화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향곡 1번 프로코피에프의 클래시컬.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가보타, 논 트로포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입니다.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사냥 호른입니다.

1664년 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주관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환희의 섬 축제라는 이름으로 베르사유 궁에서 펼쳐진 이 축제 음악은 국왕이 총애하던 음악가 장 밥티스트 릴리가 총괄했어요. 그는 발레를 사랑하는 루이 14세를 위해서 극작가 몰리에르와 함께 대규모 코미디 발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엘리드의 공주라는 제목의 발레 음악을 작곡하면서 릴리는 화려하고 다양한 악기들을 총동원했죠. 특히 극 속의 주인공 공주는 보통의 공주들과는 다르게 사냥을 즐기는 아주 씩씩하고 쾌활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냥터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활기차고 긴장감 넘치는 사냥터의 풍경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릴리는 오케스트라 안에 특정 악기를 포함시켰는데요. 보통은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던 악기였기 때문에 실내에서 더구나 콘서트 무대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오케스트라 안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눈과 귀는 모두 이 악기를 향했어요. 릴리가 오케스트라에 처음으로 사용한 이 악기, 바로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코르노 다 카치아라고 부르는 사냥홀은 사냥터에서 사용되던 뿔피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뿔로 만들었는데 점차 나무나 금속을 사용해 정교한 악기로 개량됐고요. 르네상스 시대는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서 사용됐죠. 연주자가 어깨에 걸친 채 말 위에서 연주하기도 했던 사냥홀은 부드러우면서도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냥호른의 독특한 음색은 왕족이나 귀족의 위엄이나 권위 또 충성을 상징하는 악기로 인식됐어요. 야외에서만 연주하던 사냥호른을 오케스트라 안에 포함시켜서 실내에서 연주한 최초의 음악가가 바로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릴리였던 거죠. 릴리보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은 릴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릴리의 이런 첫 번째 시도 이후 사냥호르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악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텔레만이나 바흐, 파슈 같은 바로크 작곡가들이 사냥호르을 위한 연주용 협주곡이나 소나타를 작곡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실내로 또 무대로 들어온 사냥호른,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프렌치 호른으로 발전됐고요. 19세기에서는 브람스나 생상스,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프렌치 호른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했죠. 특히 슈만은 이 악기를 가르켜 오케스트라의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6 중에서 템포 지시 없는 1악장을 들으실 텐데요. 이 연주는 특별하게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시대악기 앙상블 제피로가 사냥호른을 사용해서 연주했습니다. 딜레노 볼딘과 프란체스코 메우치가 이 코르니 디 카치아 사냥호른을 연주하고요. 지휘와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입니다.

사냥 호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나요? 아, 프렌치 호른처럼 정교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뭔가 유기농 느낌이죠. 유기농 사운드 사냥 호른에 딜레노 볼린, 프란체스코 메오치,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시대악기 앙상블 제피로의 연주로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6 가운데 템포지션은 1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은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사냥 호른을 무대 위에 처음으로 세운 장 밥티스트 릴리를 떠올렸고요. 또 이 사냥 호른으로 인해 이제 프렌치 호른으로 정교하게 악기화된 추억의 악기를 음악 그리고에서 만나셨습니다. 1076 쓰는 분, 정말 우리를 많이 웃게 했던 지난 8월 말의 사연이었는데 출근 준비하려고 막 부랴부랴 화장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던 4살 아들이 예뻐요 엄마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고 따라 나온 말 입술이 원숭이 같아요. 이게 근데 요새 좀 유행하는 그런 화장 아니었을까요? 예, 약간 입술을 도톰하게 엄마는 예쁘게 그렸는데 입술이 원숭이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정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우리 4살 아들 오늘 아침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지 1076 쓰는 분의 신청곡 오늘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빌데프랑의 바이올린 페카 쿠시스토가 지휘하는 도이체 카마피라모니 브레멘의 연주입니다.

저 멀리서 청소하다 베토벤 듣고 뛰어왔다고 피날레 들으러 공수연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이장초 작품 6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데프랑의 바이올린, 페카 쿠시스토가 지휘하는 도이체 카마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뭐 그림, 풍경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저게 하늘도 아름답네, 풀 한 포기도 곱다, 바람도 좋구나, 이렇게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 나도 아름다운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음악의 예술이 우리에게 참 좋은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0426 쓰는 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사람 목소리도 듣기 힘들어지는 날, 출퇴근길에 듣던 노래에 나오는 사람 목소리에 너무 지쳐서 클래식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출근길에 가정음악 들은 지 한 달쯤 돼간다고. 복잡하고 쉼 없던 출근길에 여유가 생겼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가정음악과 함께 힘내볼게요. 0426 쓰는 분, 이분에게도 음악이 가서 닿았나 봅니다. 0426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또 위로받고 싶다고 7980 쓰는 분, 육아 난이도 최상급으로 올라간 아침이라고. 그러시군요.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의 빠른 템포, 신나는 곡을 부탁하신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 10시 조금 넘어가면 또 말랑말랑한 곡, 빠른 템포는 아닌데 좀 기다려주세요. 7980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프로코피에프가 하이든의 그 교향곡을 따라서 만든 1번 교향곡을 들었는데, 이제 요제프 하이든이 등판합니다. 이너의 노래, 호보켄 작품 번호 26-25, 에바 웨르트레 플룻, 베셀린 스타네프의 피아노입니다.

요셉 하이든 이너의 노래, 호복한 작품 번호 26-25, 에바 웨르트레 플루트, 베셀린 스타네프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아유, 우리 날씨만큼 시원하네요. 샤를 트렌의 붐이었습니다.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미셸 르그랑의 피아노와 지휘, 르그랑의 그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어요. 앞서 들으신 곡 앙리 베티, 세시봉, 피에르 지니송의 클라리넷, 브루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와, 오늘 날씨와 음악이 너무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몸 아프신 분들도 있군요. 5394 쓰는 분, 아내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저도 휴무를 잡았다고 지금 아내분과 병원 가는 길인데 성혜야, 아프지 마라 전하셨습니다. 성혜님, 아이고, 허리 통증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많이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쉼이 있는 며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5394 쓰는 분께

두 잔 보내겠습니다. 6856 처음 문자 보내신다고. 오늘 아침 집 근처 산에 강아지 두 마리하고 산책했는데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가을인가 봐요. 여름 더위에도 도토리는 서서히 그렇게 익어갔군요. 하셨어요. 6856 쓰는 분. 그렇죠. 도토리 보면 아 정말 가을이네. 요새 저도 통 산책을 못해가지고 도토리 보러 좀 저도 걸으러 가야겠습니다. 6856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처음 오셨는데 이디야 커피 맛 좀 보세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세페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678 하늘은 코발트 블루고 아침은 신가음이죠. 오늘은 하늘도 눈부셔서 신가음은 설레게 하는 신가음은 설레게 해 날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제가 해독이 잘 안 됐습니다. 3678 쓰는 분 고맙습니다. 0439 쓰는 분 사연 보내지 않아도 항상 같이 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8093 오늘도 평안히 듣고 계신데 서울로 이사하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머리도 아프고 심란하지만 음악으로 위로받고 있다고. 아, 서울로 이사를 하셨군요. 한선희님, 나주에서 아이들 40명 데리고 제주 캠프 왔는데 날이 참 좋고 밖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정이 쌓여가나 봐요. 나주에서 아이들 40명 인솔해서 제주에 캠프. 그런데 이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늘 보던 누군가를 보면 새로운 면모가 보이고 또 그럴 때 사랑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캠프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8093-0439-367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을 두루 다니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작곡가예요. 바로크 시대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죠. 핸델을 좋아하세요?